0: much, Slowly, for that amazing live performance. That was Emehe Hayes. Wow, I just love that. Oh my gosh. 그냥 계속 머물고 싶었어요. 그 음악 속에. 네. 왜 이렇게 짧은 건가요? Why is it so short? I wanted to listen to it more. Our crunchers are sending in comments.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Earkiller7435 is saying, nothing else to say except the voice is crazy. 와, 목소리가 미쳤다 말고는 더 할 말이 없다라고 해주셨고요. And ZZ_ANG 짱 is saying, please let nobody exist who hasn't heard Slowly's songs, please. Slowly 곡 안 들은 사람 없게 해주세요. Yes, please. And Ben Sparrow is saying, Nora Jones reminds you of Nora Jones. Nora Jones 느낌도 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Oh,
1: 감사합니다.
0: Wow. Thank you so much for all those comments. She is amazing, isn't she? Well, we're going to continue the talk with her and our music. So do stay tuned until the end. Now, your distinctive vocals in that R&B and jazz style, I think it would be perfect for a music festival, like an outdoor one as well. Is there a dream stage for you?
2: 슬로리의 이 감각적인 보컬이랑 R&B 재즈풍의 감성이 야외 페스티벌이랑도 참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혹시 슬로리님 꼭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가 있을까요?
3: 저는 네. 항상 말하는데 네. 서울 재즈 페스티벌.
0: 아, yes,
3: 꼭 서울
0: yes. Her dream stage for now would be Seoul Jazz Festival. Very soon, 조만간 그 꿈 이뤄질 것 같은데요? I think it will come true. But what sort of moment would you like to create with your fans there? 그럼 그곳에서 팬들이랑 어떤 순간 만들어보고 싶으세요?
3: 일단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의 내한을 갔을 때 네.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싶은데요.
0: 네.
3: 약간 음악으로 치유를 받는 느낌과 그리고 그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불렀을 때 오는 그 도파민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0: So this is something that she felt when she went to her favorite artist's concert. So she wants her fans to feel healed through her song. And also she wants to feel all that dopamine rush when all her fans sing along to her performance. Wow, that's gonna feel amazing as an artist.
2: 와, 그 순간 상상만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뭐라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3: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2: 상상한 대로 되리라.
3: 제발.
0: Yes. And her dream will definitely come true as she imagined. Well, we often talk about, you know, having an on-off moment. What an unexpected side of you might surprise people.
2: 우리가 흔히 온오프 모드라고 하잖아요. 무대 위랑 무대 아래에서의 슬로리는 어떤 반전 매력이 있을지 궁금해요.
3: 네.
2: 사람들이 잘 모르는?
3: 무대 위에서는 네. 약간 좀 진지하고
2: 네.
3: 약간 좀
0: 네. So she's a little serious on stage.
3: 좀 진지하고 이제 좀 성숙하다 이런 코멘트를 많이 받는 것
0: 네,
3: 같은데
0: 네. And mature, 네.
3: 무대 아래에서는 그냥 elementary school student.
0: 그래요? But off stage, she's just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is what she hears from people.
2: 아니, 어떠시길래요?
3: 그냥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0: 네. She plays with toys, whatnot, just like a typical elementary school student. All right, well, outside of making music then, Slowly, when do you feel the happiest?
2: 음악을 만드는 시간 외에 뭘 할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3: 저는 그 영화 볼 때 제일 행복한데요.
2: 네.
3: 그 영화관에 네. 아무도 거의 없는 영화관 밤에 가서
2: 네.
3: 그냥 콜라 하나 사서 네. 보는 걸 좋아합니다.
2: 오, 마시면서. 팝콘 없이 그냥 콜라만?
3: 네, 그게 재밌어요. 약간.
0: 그게요? 네. So the point here, she loves going to the theater, by the way, watching movies. She likes going there late at night when there aren't many moviegoers. And she's sitting there with a big Coke, no popcorn. And that's the key point, okay? You have to just enjoy the movie with just Coke. And she loves watching movies.
2: 아, 오케이. 아까 잠깐 들었었는데 네.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시기도 한다고 네, 그렇죠?
3: 맞습니다.
0: All right. So because she watches a lot of movies, she receives a lot of inspiration from there as well.
3: Yes.
0: All right. Well, is there any particular item or snack you're particularly obsessed with these days? 혹시 요즘 꽂혀 있는 아이템이나 간식이 있나요? 어? 주머니에 있어요? It's in our pocket. 아!
3: 말랑이.
0: 말랑이. Remember the squeeze toy that we
3: 어제 샀습니다.
0: She bought it yesterday.
3: 신상.
0: 아니 뭐였던 거죠 모양이?
3: 이거 레몬이요.
0: Oh, it's a lemon. Oh my gosh. She has it in 네. her pocket. Elementary school student.
3: Yes, correct.
0: She has her in her pocket. It's so cute. Oh my God. All right, slowly. Another question for you. Even as adults, you know, it's not easy to keep moving on your own pace. If you feel impatient, is there like a phrase or mantra that you tell yourself?
2: 어른이 돼도 사실 남들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0: 네. 네. 조급함이 밀려올 때 혹시 스스로에게 건네는 문장이나 주문 같은 게 있나요?
3: 너 지금 되게 거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0: 네.
3: 그냥 속도가 상관없이 네.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속도를 생각하면은 너무 많이 컸구나 머리가 이런 느낌?
0: 와 소름 돋았어요 방금. Okay, so slowly said she would tell herself, "You're so arrogant right now. Why are you thinking of speed? Just be grateful by the fact that you're moving forward." Wow. I mean, she's still very young, but she's so mature to be thinking like that. 아직 어리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하시는 게 너무 성숙해가지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All right. Well, what's the ultimate goal then you, I guess, hope to achieve at your own pace then? 슬로리가 그러면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다면요?
3: 저는 네. 사실 글로벌이 약간 목표이고요. Billboard.
0: Yeah.
3: And Grammy.
0: Grammy.
3: Yeah.
0: Okay. You heard that. Going global is our goal. Yeah. Making it to the Billboard, Grammys.
2: 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3: Please.
0: It's so possible, and she really hopes to achieve it. Please, please, please. All right. Well, finally, what can we look forward from slowly next? I mean, all your fans are waiting for your songs, performance, whatnot. So can you tell us about your upcoming plans and activities?
2: 앞으로의 활동 계획, 우리 팬분들이 너무 궁금해할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겠어요?
3: 앞으로... 장르 상관없이 되게 한국에서 많이 보지 못할 음악들 많이 내고 싶고요.
0: 오, 네.
3: 그리고

0: regardless of genre, she wants to create many songs, different songs that you can't really see in Korea. 네.
1: 그리고 팬분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되게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0: 아, 뭐 공연도 그렇고 페스티벌도 그렇고. 네. 그렇고. 아. And she hopes to create a lot of opportunities, whether it be performances on stage or festivals where she can meet with her fans a lot more during the remaining time of this year.
2: 아, 올해가 이제 뭐 많이 남았다면 아직 많이 남았고 많이 남지 않았다면 아직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팬분들이 슬롤리님 많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1: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Alright, so I hope for the remaining time of this year, fans get to see her a lot more and she's going to work really hard so that that's possible. Alright, well, unlike your name, the time passed quickly. 이름과 다르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 그러니까요, 벌써.
0: 벌써 한 시간이 훅 갔어요. Alright, so how was your time with us, Culture Crunch, today?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1: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저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0: 아, 자신도. 네. 네. 네. Slowly enjoyed it very much. Well, I enjoyed it very much too. And she got to discover herself a little more as well, which is amazing. 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슬롤리님.
1: 감사합니다.
0: 또 와주실 거죠?
1: 당연하죠. 영어 좀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0: Oh, okay. She will come back again after studying a bit of English. You don't have to. All right. Well, we'll have to say goodbye, unfortunately, right there. But you'll get to listen to one last song by Slowly. It is 첫인상 by Slowly.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1: 네.
0: All right. Keep crunching.

0: She says she's great to be here and grateful. Dive right in. Your stage name is Slowly, which I love, but is your actual personality like this as well?
1: 활동명이 슬로리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성격도 실제로 이러신지.
2: 성격 이제 네, 한국인의 대표로 빨리빨리 성격. 아, 급하고 네. 네 항상 네, 발이 먼저 나가는
0: 발이 먼저 나가는 네. Okay, so Slowly said her personality is nothing like her name because she's like a typical Korean who's always doing things 빨리빨리 like quickly and her foot would go first, you know, she would be acting first before anything else. That's how impatient and quick she is to do things. Well, why is the name Slowly though?
1: 그럼 왜 슬로리라고 지으신 거죠?
2: 제가 그 본명이 외자거든요. 두 글자 서희인데 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원래 다 한국은 세 글자로 많이 짓잖아요.
1: 보통 그렇죠.
2: 그래서 애들이 저를 성을 만들어주더라고요. 또 아. 서서히라고. 어. 그래서 그걸 또 영어로 번역하면 Slowly.
1: 아. 오케이. 좋네요. 좋은데요, 오히려.
0: So, her original name, her stage name is Slowly, but her Korean name is Seo-hee. And usually Koreans have three syllable names, including the family name. But her family name is Seo, and her first name is Hee. But her friends, when she was younger, would make a new family name for her to fit that three-syllable frame. So she became Seo-seo-hee. Her friends called her that. But Seo-seo-hee is a Korean word that means slowly, which became her stage name. Oh, interesting. Okay. Well, is there ever a moment when you'd say, this is when I'm probably the fastest, I guess, in doing things in the world?
1: 살면서 그러면 원래도 성격이 좀 급하시고 빨리빨리 네. 하신다고 했지만 이럴 때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 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2: 퇴근?
1: 퇴근. 아, 공감이 됩니다.
2: 네,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갑니다.
1: 빛의 속도로 사라지시는 네. 그런.
0: Okay, so Slowly said she is probably the fastest person in the world when it comes to going out of work. Like after work is done, she just go in the speed of light, really, to just get off wherever she is working from. Right. Well, when it comes to your music, then, would you rather have people discover your music, I guess, quickly, or you're okay with people discovering you slowly?
1: 그럼 음악 활동을 하면서는 사람들이 내 음악을 빨리 알아줬으면 좋겠다. 또는 슬로울리하게 알아줘도 괜찮다. 어떤
2: 빨리 알아주시면 감사하죠.
1: 모든 게 다 슬로리랑 반대인데요.
2: 맞아요. 그래도 천천히 오래 하면 좋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네. 천천히 오래 하되 빨리 알아줘라. 네, 빨리.
0: So she said she would prefer people to quickly get to know her music, but she will constantly and slowly continue to do her music. All right. Well, today I'm really determined to do the exact opposite. In fact, within this 1 hour, I want our crunchers to discover you, your charms, your music as fast and quickly as possible. And we'll talk about you and your music through your musics.
1: 전 오늘만큼은 이 한 시간 동안 우리 슬로리님의 매력 그리고 음악을 크런처들한테 최대한 빠르게 알려주고 싶거든요.
2: 네. 네,
1: 욕심이 막 샘솟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슬로리님과 음악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2: 아, 좋습니다.
0: All right. So the first song that I want to introduce is your debut single, Ticking.
1: 가장 먼저 크런처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슬로리의 노래는 데뷔곡이죠. 네. Ticking?
2: 맞습니다.
1: 네.

0: very groovy. Now, before your debut, you first made your name while you are still in high school by appearing on an audition program. So, what made you decide to be on the show?
1: 사실 데뷔 전 고등학교 재학 당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름을 처음 알리셨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참가를 하게 되신 거예요?
2: 일단 처음에 나왔던 언더커버라는 프로그램은 네. 일단 학교로 이렇게 추천이 와서 해볼 사람 이렇게 모으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편입한 지 얼마 안 됐어서

0: so much, Slowly, for that amazing live performance. That was Emehe Haze. Wow, I just love that. Oh my gosh. 그냥 계속 머물고 싶었어요. 그 음악 속에. 네. 왜 이렇게 짧은 건가요? Why is it so short? I wanted to listen to it more. Our crunchers are sending in comments.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Earkiller7435 is saying, nothing else to say except the voice is crazy. 와, 목소리가 미쳤다 말고는 더 할 말이 없다 라고 oh. 해주셨고요. And ZZ_ANG 짱 is saying, please let nobody exist who hasn't heard Slowly songs, please. Slowly 곡 안 들은 사람 없게 해주세요. Yes, please. And Ben Sparrow is saying, Nora Jones reminds you of Nora Jones. Nora Jones 느낌도 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네. Oh, wow. 네, thank you so much for all those comments. She is amazing, isn't she? Well, we're going to continue the talk with her and our music, so do stay tuned until the end. Now, your distinctive vocals in that R&B and jazz style, I think it would be perfect for a music festival, like an outdoor one as well. Is there a dream stage for you?
1: 슬로리의 감각적인 보컬이랑 R&B 재즈풍의 감성이 야외 페스티벌이랑도 참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No. 네. 근데 혹시 슬로리님 꼭 서보고 싶은 꿈의 무대가 있을까요?
2: 저는 네. 항상 말하는데 네. 서울 재즈 페스티벌
0: 아, yes,
2: 꼭 서고
0: yes.
2: 싶습니다.
0: Her dream stage for now would be Seoul Jazz Festival. Very soon, 조만간 그 꿈 이뤄질 것 같은데요? I think it will come true. But what sort of moment would you like to create with your fans there? 그럼 그곳에서 팬들이랑 어떤 순간 만들어보고 싶으세요?
2: 일단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의 내한을 갔을 때 네.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싶은데요.
0: 네.
2: 약간 음악으로 치유를 받는 느낌과 그리고 그 노래를 다 같이 따라 불렀을 때 오는 그 도파민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0: So this is something that she felt when she went to her favorite artist's concert. So she wants her fans to feel healed through her song. And also she wants to feel all that dopamine rush when all her fans sing along to her performance. Wow, that's gonna feel amazing as an artist.
1: 와, 그 순간 상상만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뭐라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2: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1: 상상한 대로 되리라.
2: 제발.
0: Yes. And her dream will definitely come true as she imagined. Well, we often talk about, you know, having an on-off moment. What an unexpected side of you might surprise people.
1: 우리가 흔히 온오프 모드라고 하잖아요. 무대 위랑 무대 아래에서의 슬로리는 어떤 반전 매력이 있을지 궁금해요.
2: 네.
1: 사람들이 잘 모르는?
2: 무대 위에서는 네. 약간 좀 진지하고
0: 네.
2: 약간 좀
0: 네. So she's a little serious on stage.
2: 좀 진지하고 이제 좀 성숙하다 이런 코멘트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0: 네. And mature. 네.
2: 무대 아래에서는 그냥 elementary school student.
0: 그래요? But off stage, she's just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is what she hears from people. 아니, 어떠시길래요?
2: 그냥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0: She plays with toys, whatnot, just like a typical elementary school student. All right, well, outside of making music then, Slowly, when do you feel the happiest?
1: 음악을 만드는 시간 외에 뭘 할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2: 저는 그 영화 볼 때 제일 행복한데요.
1: 네.
2: 그 영화관에 네. 아무도 거의 없는 영화관 밤에 가서
1: 네.
2: 그냥 콜라 하나 사서 네. 보는 걸 좋아합니다.
1: 팝콘 없이 그냥 콜라만?
2: 네, 그게 재밌어요. 약간.
0: 그게요? 네. So the point here, she loves going to the theater, by the way, watching movies. She likes going there late at night when there aren't many moviegoers. And she's sitting there with a big Coke, no popcorn. And that's the key point, okay? You have to just enjoy the movie with just Coke. And she loves watching movies.
1: 오케이. 아까 잠깐 들었었는데 네.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시기도 한다고.
2: 네,
1: 그렇죠?
2: 맞습니다.
1: All right. So because she watches a lot of movies, she receives a lot of inspiration from there as well.
2: Yes.
1: All right. Well, is there any particular item or snack you're particularly obsessed with these days? 혹시 요즘 꽂혀 있는 아이템이나 간식이 있나요? 어? 주머니에 있어요? It's in our pocket. 아!
2: 말랑이.
1: 말랑이. Remember the squeeze toy that we
2: 어제 샀습니다.
1: She bought it yesterday.
2: 신상.
1: 아니, 뭐였던 거죠, 모양이?
2: 이거 레몬이요.
1: Oh, it's a lemon. Oh my gosh. She has it 네. in her pocket. Elementary school student.
2: Yes, correct.
1: She has her in her pocket. It's so cute. Oh my God. All right, slowly. Another question for you. Even as adults, you know, it's not easy to keep moving on your own pace. If you feel impatient, is there like a phrase or mantra that you tell yourself?
0: 어른이 돼도 사실 남들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1: 네.
0: 네. 조급함이 밀려올 때 혹시 스스로에게 건네는 문장이나 주문 같은 게 있나요?
2: 너 지금 되게 거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1: 네.
2: 그냥 속도가 상관없이 네.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속도를 생각하면은 너무 많이 컸구나 머리가 이런 느낌?
1: 와 소름 돋았어요 방금. Okay, so slowly said she would tell herself, "You're so arrogant right now. Why are you thinking of speed? Just be grateful by the fact that you're moving forward." Wow. I mean, she's still very young, but she's so mature to be thinking like that. 아직 어리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하시는 게 너무 성숙해가지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All right. Well, what's the ultimate goal then you, I guess, hope to achieve at your own pace then?
0: 슬로리가 그러면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가 있다면요?
2: 저는 네. 사실 글로벌이 약간 목표이고요. Billboard.
1: Yeah.
2: And Grammy.
1: Grammy.
2: Yeah.
1: Okay. You heard that. Going global is our goal. Yeah. Making it to the Billboard, Grammys.
0: 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2: Please.
1: It's so possible, and she really hopes to achieve it. Please, please, please. All right. Well, finally, what can we look forward from slowly next? I mean, all your fans are waiting for your songs, performance, whatnot. So can you tell us about your upcoming plans and activities?
0: 앞으로의 활동 계획, 우리 팬분들이 너무 궁금해할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앞으로... 장르 상관없이 되게 한국에서 많이 보지 못할 음악들 많이 내고 싶고요.
1: 오, 네.
2: 그리고 팬분들
1: so regardless of genre, 네. she wants to create many songs, different songs that you can't really see in Korea. 네.
2: 그리고 팬분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되게 많이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1: 아, 뭐 공연도 그렇고
2: 페스티벌도
1: 그렇고. 네. 그렇고. 아. And she hopes to create a lot of opportunities, whether it be performances on stage or festivals, where she can meet with her fans a lot more during the remaining time of this year.
0: 아, 올해가 이제 뭐 많이 남았다면 아직 많이 남았고 많이 남지 않았다면 아직 이제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팬분들이 슬롤리님 많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2: 그러니까요.
0: 네.
2: 열심히 하겠습니다.
1: All right. So I hope for the remaining time of this year, fans get to see her a lot more, and she's going to work really hard so that that's possible. All right. Well, unlike your name, the time passed quickly.
0: 이름과 다르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 그러니까요,
0: 벌써 한 시간이 훅 갔어요.
1: All right. So how was your time with us, Culture Crunch, today?
0: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2: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저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0: 자신도 네. 네. 네. Slowly enjoyed it very much. Well, I enjoyed it very much too. And she got to discover herself a little more as well, which is amazing. 오, 아, 너무 감사합니다, Slowly님.
2: 감사합니다.
0: 또 와주실 거죠?
2: 당연하죠. 영어 좀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0: Oh, okay. She will come back again after studying a bit of English. You don't have to. All right. Well, we'll have to say goodbye, unfortunately, right there. But you'll get to listen to one last song by Slowly. It is 첫인상 by Slowly.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2: 네.
0: All right. Keep crunching.